있을 때 할 때 그 보스다 불안데 그 옷이 제일 마해도 가까이 또 그래 날 혼자 놓았을 땐 동진감 됐으네 You mean it 와 뮤직을 심해 다 파대고 man